0: 뒤지 살리티 세지도라
1: 세지도라
0: 용초비 당주 조카탄 님비 로톤 용지 조자소
1: 창양다뷰 세지도라이 제라 조아바미 진바므

0: 남스디
1: 남스디
2: 우지
0: 아차 양라 말매 우지 아차 나 다그 라보다지 드리야래 하 호이베
1: 로사 됐다 드리데 켄즈 사강기 토게 빠우쳤나라 나즈 로브로디게 하 호스테니엔다
0: 데
1: 아차 독스치나 램도에
0: 아차
2: 레베 과세네 데 바르부도와
1: 다체나 바르가 존다
2: 아차 아차 그
1: 아치 로사 뭔네 바르부도에
2: 아치 아차 데 그치
1: 뿡 버튜니 치리 바이바이
0: 바이바이
1: 버튜리 버튜리 버튜 버튜니 치리 버튜리 버튜리 버튜 버튜니 치리
0: 네 차도 같이 있어
3: 내가 러사 대신 되네 대신 되네 대신 되네 그러니까 나 등산 나도 주제 대보러 와 왔다 니모 가 가봐 코라 타 마사바 대고도 진에 미 촐라 치마 마체 니네 뒤주 여보 창모 촐라 주기 세상 들이 니에 랑소 르당기 닝도 장제 어야 가바디 카카 나르샤 대요 자지도 대지대 왔다 루루 겨주 탐배 카바 매배 초와란 지게이나 셉츠마 셉츠마 어찌 제마
0: 용구이다
2: 뭐지
0: 아 용구이 용구이 남스티
3: 셉츠 빠싸더라도
0: 어 나올라
3: 제나 주제 통제 가르라시도
0: 우찌기라 대표다
3: 라
0: 쩐이 양자 직실나다 차짜 둥그리라
3: 쩐이 양자라
0: 어
3: 공공의 소보 다리 카바키메
0: 라 카바키메라
3: 어 어째보 카바지마 이봐 제모 다그라비 제고야 두게네
0: 그라 드레케스 나 주소가나로 로냐 조네레 카바마 두스트 쩐양다 셔스 두그달
3: 다 쩐양다스타 규메 오 딜랭아 차딥스 크리스타
0: 차들라
3: 아지 차딜러메 차딥 차단
0: 아네 차단라
3: 어
0: 여마릴
3: 아치 다 재능아 차단 법 간수로다
0: 여마릴
3: 차수면 법 간로네 디바
0: 예 여마릴
3: 아치 다 재능 재능주 이제 가르라 줘래
0: 가르오래라
3: 어
0: 직자
3: 직자
0: 아메리카 직자 아프리카 직자 프랑스 직자 뉴스락 직자 니발릭 직자
3: 아지지지스 뭐 난 니발릭 직지 좋은데가
0: 니발릭 직지라
3: 어
0: 레슬
3: 차가 뭐 보아보셔야지
4: 어디서 오사미 장 아무래 니발이게 책진하지 세방고 다니나
0: 너세 기랑기 니발이게 책자
3: 어?
0: 쉽죠 쉽게
4: 가래 쉽죠 쉽게
0: 얼라
4: 어찌 인질이다 독로거라 되네 인질이라 밤이 야
0: 기라
3: 라
0: 나주대 카바젠자 비주단자 심로야 미둘
3: 어디서 사다야? 카바팅지 뭐 집대? 양고민이 종디송아? 육조부 롤러 먹어 라냐들?
0: 그치? 터져나?
3: 어? 하믈렛 던져 유배
0: 하리보터라 오지 뒤뜨다 뉴유드유 참 독수연지 워우 피터 내들어 없네
3: 빼리 오 부탁다리 네? 니치 상불 둠 텐텐 테뉴 이르다
0: 니 취스 와 호르베
3: 지난 장자 제 같아
0: 레스엘 니 참아
3: 벨라 내게 신나다 다 팅사 보고 도저 헛다이나 카바게 뱉다 쓰르버려 쓰자도 와 벨라 벨라 다 가라보 아로 에마 순남 양의 치굴 티니니 바르투 삼시 제골바식리 순남 양의 치굴 에 순남 양의 치굴 티니니 바르투 삼시 제골바식리 보
0: 롤
3: 됐다 됐다
0: 롤
3: 하물레 쟀사라 요조물이
0: 됐어
3: 나한테 게임 재고야 가르도
0: 우찌게라 나 카바할 때지 게임 재유다미
3: 지부 다 지나서 카바딘 용지대 뒤질 돈을 뜨다 대부라 망지 대는 야구하는 거
0: 아찌게라 나 카바할 때 라부직 차안 사버려봐 샤고 두야미 누우니 너도 낭퇴지도 직 대부라 게임은 요쪼걸 지기도 말라
5: 不，
0: 老了。
4: 让尿个鱼呢，苦苦吃了尿个鱼的，我，俺爹天不打过鱼。
0: 来谁了？
4: 不是。嘿嘿嘿嘿，哇！打个喇叭。哎呦，哎妈，孙呐！
1: 老三，老三，老三，
4: 谁去？
1: 哈里，打的是。
4: 我这，
1: 我这，继续。
4: 哈里继续走。
1: 你也干嘛继续？
4: 他干死我了！你
1: 打的是。
4: 喂喂喂，快走！
1: 这，光木木走，这当月可把的可把下呢？对啊，当月也上不上？他让小哥，哦，这些东西，难得通用。奶奶的，我光这的都是来的个，可把的卡卡，羡慕到这个可把业绩生活做的。奶奶，从哈拿了啪啪啪啪啪亲姐，
6: 耶，
1: 对多的你，奶奶别用，奶奶包间拿去，奶奶，下不去被的羞死个了。아진짜아로
4: 와진짜나샴퇴가르쉬나서
1: 아진짜
4: 나
1: 똥쓰리드린데토하게바우진간了아들러쩌디게하호스대유발아진짜신난다나다라는데낙디게던져요옴다
4: 아네
1: 코츠나똥쓰터옴다가아찌양라랑오네쉬어스터시지치샤스기아찌俺了你，对俺装死活都没了。对，他是钱大啊，对着眼睛就一般了。钱咋你？我都不走，体力给自己撑嘛。俺养了个一棍的，谁有俺当好多一干钱呢？真个蛮大，知道没？
4: 哦，
1: 顶着几个自己家住的，那不的不给俺的读书就不一般呢。
4: 哦，
1: 想去背的学死了。
4: 我这，
1: 还入当俺呢。
4: 快快快快！这可是谁拿手呢？
1: 卡巴爹们都，
4: 卡巴爹们都了。
1: 好了，
4: 哦，这的啦的，卡巴爹们呐，俺能先给我妈个把自己给么打个热火呢？
1: 哦，这就
4: 啦，
1: 听啥呀？麻将爹们给么说，我妈亲妈打。
4: 啦，
1: 哦，
4: 我这，俺你听哪个怕这些谁不拿血买卖呢？
1: 这些爹们来我的，
4: 哦，
1: 对，叫俺你全子活落个了啥？看着长嘛，俺面那素衣是人家家的大了。
4: 我这，
1: 顾家看的都是爹不大个，莫这地面地点短，拉到卡巴的树底下，三个简直的跟马蹄短。吃过的，拉到我们家去都，真是大爷们结婚呢，筷子洗到都拉不腻个，都是给我们做三不三七个多了。
4: 对啦，
1: 爹可把车嘞，
4: 哦，
1: 俺这前边绿家的民宿就大。
4: 我这，
1: 爹俺看了屁。
4: 哦。
1: 卡巴吉的那个恩姨，这个密码队长，他组建下的门中，是你啊！这啊，你跟着的可不得啊！这心都把你拖死的出，这个就完了。前张哎，进不当个主人死了，看看买了雪莲猫朋友没叫，他开始进攻。
4: 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
1: 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
4: 지
1: 아지아지아지
4: 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
1: 지
4: 아
1: 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
4: 这那我呢卡巴西没但是你钱啊卡巴卡卡在哪里下边呢
1: 钱啊了
4: 哦
1: 阿吉大家的小子
4: 我这边阿吉大家的小子那么多卡巴哪里下去嘛的呗呢哦
1: 他钱的时候呢不能给光荣的呀
4: 这不嘛阿吉本来谈得不多不能平级小牛们
1: 他钱呢给阿吉家一再对年给给那里
4: 哦
1: 大弟你是或者住在卡巴卡住在卡吉哪个小伙子在这边
4: 我们卡巴哪个小伙子电影机名字中间了是过了呗
1: 这中间没吧卡巴下年你们的
4: 我这他你们不是他是个多啊用啊这次接到了中间过度了你也许对的最终我让做卡巴那些革命了养死伯伯那些牙顿但是但是结果多啊今年蜜抓了起码嘛子你呢推出长木了抓了住接着这里你钱啊卡巴嘎嘎子拿了下下我呀你用这地形这是什
1: 么我知道卡巴小姐去了腾有年林大的大
4: 我这边他是林大的这我卡肉的
1: 这
4: 但又下来又下来俺那你有了吧发出全中国的罗嘎的这
1: 就
4: 那
1: 大
5: 中文版主持人葛西哲卓然一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得我觉 Si dang gong jie ding tam na zu dang, ni dang lü yong xia zhu xue lam dang.
6: Ni zhe ding zhu ni zhe jue tai suo, di tang lang duan lin qin de ni lei.
5: Da da xin gu zu bi le jin de ne, ge jong long qin nian qin le kong, kang ge long qin jia, de tang lang duan xie bi le jin de zhe.